0: 스쿼드바도 공호와 시작했다. 미스터 완자 회관이면 무건지와 시작가 비슷했지. 스쿼드바도 오늘 최고야. 오고모 옹쇼모 자 회구야. 아우만간 미스터 아이모 회관은 남주든 스타나나 단다와 시비진. 야 단다 자지히도도 자지히 미노마치 차가같이 스낵세 뭐가 쇼미오에 가야 회도이 오션 가이션 늦지공 만다 스쿼드마다 오고 못시까다 갔다이
1: Agra Jenny, Adam Stijum Skumnen, Gaja Jimmy, Esnosa, and Joey Mubi, and Niga Chegra.
0: Agatha in Skolton, Gassi.
2: Agag Nagabetu, Gaia Jenny Pachano, who did the Chegach Hesabit, Chegdewachi, Teji, Imhagnot. Umag Julian Taylor, Mohawk, Gay Carabin, it's gonna so they can walk you, Gdewachi, Gildi Dechiga, Imuyabisha, but see you, Gildi Dechitrono, Moyo Nugmoon Pathways, Sisankadeo.